0: 전동 같은 앞다리
1: 내 콜리 낫지
0: 향기 치우치고 새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
1: The song is called Tiger is coming. Listen to those voices.
0: 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들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펑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

가지고 보면 얼쑤덜쑤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놓고 봉에 갈등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세상 같은 발동으로 온도 파란색살 까는 잔잎 종이 막도에 촤라라라라라 스치고 쇼딱 헐리고 자라 배가 훈뚝 써 헝갱갱갱 허는 소리 산지